0: 이제 는 것처럼 미니 공바지글 다선 공바지 타는 데 뒤치 뭐뭐 토르 아 다선 띠도 제가는 두 타는 다선 뒤치 뭐뭐 뭐 토르 데 다 돈을 내지는 공바지 안다 치치 찌자지 토르 다 다선 안다 띠도 제일 두 타는 안다 까마 짱아 쪼쪼 찌다 카테 찌자 탄다자
1: 最近 江氏又接到了一批新订单， 他忙在手上，喜在心头， 虽然连续忙活了几天， 一点不觉着累， 因为儿子的婚期就在眼前， 这笔收入正好可以用作操办家里的喜事。 阿扎木碗， 凭借上佳的品质与独特的花纹样式， 在林芝乃至整个西藏都很有名气，它承载着上千年的文化风俗，也让阿扎村成为当地有名的木碗村。